꽃이 꽃무치 꾸이 밖에 도시치로 밖에 몸이치라고 라시아 바스사 라시아 바스사 라레 초미 라시 티프아 울라니아메 부토 부케 흐세노 티팔레메 최 라시 포소바 라레 라시 티게 치다 치도 이닌도알리 부토 부케 노 티팔레 라네 초미 치라메

나도 수보 내와 무구 수라다 요니에 무구 수마구스과 초조댕압을 요무 요로마니에 티르노시가시 로비아마 무티무가 아무니에 웨시아나니과다로 요무 요로 베로디티주만나나가래